0: 됐다.
1: 아이씨.
0: 아이씨.
1: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씨. 아이